0: 어. 그렇지? 수만. 물러 가볼까?
1: 아, 어. 막 소리 은혜하고.
0: 밀치. 하타기 꼭 꼽혀 세이몽 나고와 안옥 비디오. 너 지니라 서 바카 서 수원 서 코랄 니라 니 자니.

0: 건데, 하하! 무슨 고라사는 고통이야!
1: 헐라, 고라사.
0: 방울레디하!
1: 바타이, 와보고만간다 오빠가운 바란랑 안골 줄수니 이티타미리엄.
0: 랜도사바! 이방 고통 라메!
1: 오, 오, 티타나나!